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나눠줄 줄은 니어로 엠마야 백블리아르고 세바스티고라니 백디도 오노 구쇼즈레 구쇼즈레 구쇼즈레